0: 다들 이 모티브 중심 시행도 전에 군답에 다도 다와서 시도 와. 자다 디그네 됐으면 다세 하고 얘네 계지 계지기 그 집에 다니지 처비하래. 에 풍불로 때네 조셔버지 처비하래. 레디네 얘네 최근에 주류도 교배 얘네 가서 우리 그게 다시는 주류 교배 쓰기면도 딱 안 다이네 야 더주 집에야 다 다하세야 네 얘네 풍부 제주야래 풍부 가서 우리 교주야래 풍부 교 풍부 교주야래 얘네 안 한줄 놀래야 얘네 나 나이네 신주인 백걸었어 나랑 나 나다 대단히 미지게 나랑 나백걸었어 시전에 놀래야 충치배 겁네 신 주 다다보도 마치그래도 와 무슨 쉬어도 와 더둥 대래봐 똥 눈을 따봐이나 아니 근데 겨운 것이 탱에게 미지게 문에 제대로 미지게 망가만에 생가만에 들어와래 단 니네 침을 누구래서 자네 망가만에 왕에 침을 누구래 이게 다지 그래서 롤 쉬어도 와 자 니네 인도 자네 풍부 거두 거두기 요조 되게 요래 띠나도 통주를 해 이네 풍부 때 왕갱게 다디 나서 롤이야 지고 땐도 영향을 실로를 실어도 와 사실 이 뉴스 안에 그 땐도 영향 지기 아니 요원조 등에 땐도 매경 지강을야 땐버레스라나 아니 대범이도 와 사실 이 인도 풍부 요원조 등에 대래 양가로도 대단하라 왕갱기 다지 여과야 다디 풍부 요원치면 신신이 요원매 등에 지기 삼루시 콜레이고도 와 자, 이제 인도전에 풍부를 대신했다. 딱 봐, 인생에. 유언에게, 풍부를 원하시겠지. 다, 다, 이제, 여국도 세상 상당한 거야. 세상, 만약에, 다, 이제, 풍부를 떼내, 여대바지, 레디, 풍부를 떼내, 그, 다, 이제, 짜는 이야기도 와. 자, 이제, 인도전에 풍부를 떼내, 딱 봐, 레디, 이내, 턴을, 내봐, 딸도, 면, 민심발, 다, 로. 추버스님도 다 롤리야 치드 나오는 신기 다 대신부시스는다 르다고래다 르군다고 사 르군다고 다든지 다 산재배 중대나네 요마레스 대내기 떨어지라오나 다 요마레 다세도 풍불로 떼내셔 주리 마도 풍불로 떼면 랑자에 랑왕에 다 요마레 잡 사 대내 인도 다다 다기와 아니 랑자와 떨어지 그 매바 인도 산에 아니
1: So the third seal or the axiom is that all phenomena are empty and devoid of selfhood or self-existence. So this refers to. So all phenomena are empty and devoid of selfhood or self-existence. So this refers to. Our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our own existence and phenomena. For example, if we observe our normal sense of selfhood, we tend to believe that underlying our physical and mental elements that goes through change over a period of time, there is something that is constant, there is something that is enduring, that is called me, I, and the person. For example, if someone was sick once, and then today if you are well, and you have a memory of that experience of being ill, instinctively you will remember that experience as, when I was ill, I did this, this happened to me. So you have underlying this kind of, you know, way of thinking, there is a kind of an assumption of something that is constant, something that is that endures across that period of time, although your physical health may have gone through change, your body has changed, but somehow there is something that is called self or I that remains unchanging across that two different times, when you were ill and when you are now well. Similarly, if you can push that temporal framework further, in the case of, say, some yogis who are capable of recalling their past life experiences, so in these cases, then the memory will reach far, you know, much further into a distance of time. So these individuals will have immediate

0: 여버지 네마도 고기 와라 마도 다 상아 최 나도 캐와지 쟁에 얘는 동이 따와 매봐 타매 버리 다 동이 따와 달래야 나게 미 자가게 다 가다 지 난저버 산된데 주 나래야 심심의 따온 증에 여버리 우마베 따온 증에 여버리 가다 웃음 걸은 그 따와의 냠요 여버지게 나게 초건 돼야지다 초건 내도 켜워진 그런 말도 웃음 거는 그 따위 양용 매등했지 생각하고 그러잖아 그냥 그럼 매봤다 가사 그 땀이 락바 떡배 따와 연애 뒤 편기여 말해 최지 땀이 차라 거는 지 떡구여 말해 나 최지 땀 차라 수월해 나 웃음 거는 그 땀 최지 땀이 따와지 여구여 말해 등등대 그 따와 뒤 아니 가답에 시리구 인연볼로 기하시 영원해야
1: 장주 깨워다 내봐다 가과세야지 깨가 내송세야지 로르시 샤데기요레 로르시 샤르유르자네 셔드니네 댐베 깨가 내송시하고 로르시 셔드와 다데 샤오는 시여나 다드자네 니그버레디 데 다드자연데 터시 깨와 직자요나 니야멘도 직두 직두제가 타네 직자요나 내버디 니야멘도 예미 깨고 된시 타네 삼무스타베이나 고 가야세야디 가도다 중가 드부티 시다디 남샤 조미트부지기 마데샤이무로와 와 드르르부 꺼네 고 타녀도 매베게 시기야 말에 콜로로 샤오는 신 견디는 예미지 쩨니 아 견디는 매바 타 쳇부지기 로로 샤이르자네 에니 에데 견가 매바 타제 우메 시디 에니 로로야 샤이오니 바레 로로 샤오 텔라 냠브라 샤디 대앙레 에니 거수 근본이 아니 서부 나바디스 아니 영월 샤워체 텐자테 텐션에 텔라 템베 마사지 몰라 샤워지도 와 아니 서부 마제다 사나디 레송 다 드르르베 아니 서울 미네 라야 아니 러시미도 동바 게임도 사네 아니 미고 자셔와 하이 콜로르 미네 나마르시미도 게바 샤디 총이 말이 아니 사세님이 샤디 총이 말이
2: So this reference to the absence of origination and cessation on the ultimate level, as I pointed out earlier, really implies the need for not just it being the fact, but also the need for actually cultivating that understanding within oneself as the basis for the deity yoga meditation. Because generally speaking, as it is stated in Nagarjuna's a fundamental wisdom of the middle way, where he states that in a system where emptiness is possible, everything is possible. In a system where, or in a standpoint where emptiness is not possible, no functions is possible. So from that point of view, generally speaking, if one's standpoint embraces the understanding of emptiness, within that standpoint, all functions of everyday world, of cause and effects and so on, will be tenable. So that understanding is there. But here, in this context, the understanding of how one arises on the conventional level as a deity, although on the ultimate level there is no cessation and origination. And the meaning here is a deeper one, and which is explicitly brought out in Kongtrul's commentary of this particular section, where he says that while abiding in mentally on equipoise, one's mind equipoised on the absence of

0: So first we will perform the ceremony for generating the awakening mind.
1: 所以呢，这个呢，这Kenpo曼德普哥是无数时不提，但曼德普就是这样。So
0: earlier the Kenpo has been insisting that he would like to make a mandala offering, so maybe this is the right time for him to do so.
1: 嗯，他真是。 그죠? 딱 그도 숙제식을 넣는 거 말해. 숙제식을 넣으셨나? 꾸지 수도 있고 해. 왜 저게 안 돼? 꾸지 수도 있고 해. 이들의

0: 당연히 치료하고 문제다. 간다 사제게 대화를 탄데 춘디를 치료도 주고 졸에 열에스. 근데 인도산에 태나 동행 줍던 태나 가서 아니 동행 줍던 줍에스. 아니 내던 자다 소무다 미네 겁나 중요라스. 전에 태나 누지 동행이지스. 누지기 동행 아니 남의 레뉴기 팡제 전에 남의 레뉴기 팡제 다다 동행이 댄싱에 동행 다다의 댄싱에 레뉴기 팡베 제우 전에 레뉴기 냉에 제수 전에 여바 인도자네 뉴모 치마 치마 깨와라 꼽에 틈비 깨는 생에지 뒤에 깨는데 중주르기 동행 주변 내생에 된대기 아니 녀얼렘베 풍 풍부세네 간다 두지기 동에 리스도 뇽몽베 샹완 쟁기 아니 녀린기 풍부 껴완 딜라 아니 이인 중네 다 테 라르다 렘비고지 다 디르잖아 자와 뇽몽 타젠 셔야지 다 딘제기 로텔 아니 닌중 사바세 디스버리스 닌중 끼톱 셔야디 제대로 추사베 토네 랑게 망게 닌고 리베티네 다 타바시 마토노 터면도 뇽몽베 다 뇽몽베 달레 게마토노 타면도 삼바지 당로 디기고 그래서 로 디장고 그래서 레난세시스 다다 델스기야레 레 마더 레난세시스 러브니베 소스베 베스네베 실로 텐데베 게좀 멤버레 레난세스 소 스템고 나로네 다 가소리 그게 에 뉴몬발라 셰타고네 수니 다 텔레 겨워지 남초나 삼용되니 아 타바 되니 뭐마 될래 그한테 지금 배신 없이 그냥.
1: So, therefore, for example, in Penchalosan Chögyen's writing, he explains in great detail, vividness, that so far as the sense of revulsion towards the obvious, evident sufferings is concerned, this kind of feeling. Can only also be found among the cattles as well. Even the cattles have the ability to dislike suffering and pain and avoid it. However, in relation to the second level of suffering, which is the suffering of change, the feeling, the aspiration to gain freedom from that can also be found among non-Buddhist practitioners of meditative absorption, and therefore what is required is to cultivate a deep sense of renunciation grounded on a sense of revulsion towards the very fact of our existence under the domination of mental afflictions is what is required to be cultivated, and so therefore, the suffering that we must seek freedom from is the suffering of conditioning. And this refers to our existence characterized by the mental and physical aggregates under the control of karma and delusion or mental afflictions. So this existence, unenlightened existence, is not only the consequence of delusions and mental afflictions, but also it acts as a basis for present mental afflictions, and also it acts as a kind of a potential for creating basis for future experiences of suffering and mental afflictions as well. Therefore, one must develop a deep sense of revulsion and also sense of disillusionment towards our existence as characterized by mental afflictions and also the aggregates, and cultivate a strong desire to gain freedom from this, to gain release from this. So what is being sought here is to gain victory over the enemy of mental afflictions. And this is the true meaning of renunciation. So when we say renunciation in the Buddhist context, we are not talking about giving up a physical place or giving up everything, but it is renunciation is a